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제비새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콜대 꼬장.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방법은 모르겠어 난 갤러리를 열어 과거로 가고 있어 이런 사진도 있어 둘이서 여행 갔던 싸구르 펜션에서 내가 잡았던 벌레 축하를 받고 있어 너의 학교 앞에서 내가 준 꽃을 안고 있네 수고 많았어 네가 수업을 가면 난 너의 집에서 가사를 쓰면서 기다려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방법은 모르겠어 난 갤러리를 열어 과거로 가고 있어 이런 사진도 있어 둘이서 여행 갔던 싸구르 펜션에서 내가 잡았던 벌레 축하를 받고 있어 너의 학교 앞에서 내가 준 꽃을 안고 있네 수고 많았어 네가 수업을 가면 난 너의 집에서 가사를 쓰면서 기다리

이렇게 된 거냐 내 자존감은 바닥 네 자격지심 때문에만 내가 울었잖아 동정심을 가졌지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진작에 헤어질 걸 비싼 시간만 갔잖아 네가